좀 작은 사이큰 존에이큰 가진 사이큰 항대 노론 호호시오 오하나 방풋 벤딜키 이무테 탈압대 나간에 오니알 악덕이 톨 지르기 메르치끗 훌륵머 오르트 인치끗이 톨슨 노트기 죽린 제친 호르딜키 누리 오가흐 자도 후무신 세필 지르기 빈구여 바쁘 우지스코노 또 통독오스 존의 착택시 그린 구름 나았던 멍군 같이 바스코는 호흡 왁조딘 구이 설큰 흥디 탈대로 호르뜸 머리 예스천 홈복네 박지 오돔 탈 나빈 아이들 조울너 초리아든 흘 후두드 말스르 도라르 부시친 우르 후리 우진 알삭삭 등 운을 생긴 이인 살상

0: 태권도 선수치도 토스노프토르기 나이로치싱강 웨스는 장허된 넉트로스는 사르나 안창엔 설렁거렁 넉트로르기 은토릇 은드릴라 타북니칸 홀로잡산슨 바이릴라 바이르테
1: 您正在收听的是 FM 87.8 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 听众朋友们，您现在收听的是全国县融媒体中心综合广播经典唱片节目。

자, 이모니군 우월스테 해지. 어느 날쯤 아르트 바일릭 이르긋 일부가 에식 가르타발 일부가 나 아르딘 세트컬 니금낫 은 어다담 발월 암글은 세한 엠트리지약 불거 시르긴 탈에 암야락슨 또도 조이긴 보이발월 어슨 시르거 하월에 시르 이금 보겠니 아마리키 힘을가 결과지래 시르 발볼 오로로 스테아 타르회 오스무른 내리엠 돌 오스노 시르 발볼 으흠베나 이마란 조이도도 오스 시르기 발에벌 소라가 헤라시라 여러분 담을 보양호 탱크스 다샷 부여름 발해발 시리기 발소로득 이마란 오사고래 시릭 니금타 얼른 에레벤 대히 닥터 어느모토 월시 대히 토랍지 흘러 제시 흘금 발해발 시장인가제라 청샹 사우석인 부이 Нигин уттри ални шоглоно Чувлелен алан буктран ерхснэ солор Тондас пале бал сао сао хилжан Тани ални аширтан бал нигин жилин ошир байна Би дуга бадаж учхан бал бол Лювайгин буй умнодр шоргалж Чингжудр архсан долдр термон Удрин одандан бал бол Мане нигин жилин жавлан бүлгэ Тэршу байта ва Тэр хирва Jingjuga rasni reti uchumbal jingju bala jangdung hayur bala gubul irka basko överi se elinji etla. Hirva terjiun uoste gujaga tkhtad nerimtgu iyar mani shakhtiga bala bul indi esim bala bul helbir guay gaj. Timaran kaksha mini tahtar batakhtkan bala bul jiun jangdungin uhu suncham bugad jingjudur araksun liubi narvali mini jurgne urgasa gul. 대관에 두르그나 딜과 발화가지 흘지 말아 해 보이소 사람

청창 상사 알아간 딜드니네 쳔 오나라 머르긴 쳔 힐콜 미니 바스데 니글했라 야르 비르 저르갈아밧 네 호트 스피시키 비셔 타우 트르근 니금 마르튼 일시기 야발바 트르근 다시 장동은 죽은 것 오스트 미니 비시키 흘러 허양아지라 무르네 쳔 온다 허역 시리기 닦노래라 오다지 비시기 글씨래 가바다 할인 잠단 쇼드 지리니요 알록 턱센 우두디 바라보시

내가 다 장장 머리니 돌주 이리비요 머리니 가스코 다따발 보라 앙스타라 가르뜨린내나 앙친소가 돌로 옆사라 난치 하스티 돌주 이리비요 터가들 이라 비시킨 야만들 비시가 노르글라듯 이륵승 일시 드릇 모두 보기 독과

바라보라 구심 흐르겠나 기마란 빛이 오름 먹자 딸의 도래근 허구나 야우거든 바라보 알아달라가 오니시 욕시 흘자올랐네 오셨다 부지바 오시리몬 우루극 둘은 바라보이 순천 비시기근 우자 따스란 쇼시스 그자슬러 早晨想给他换包了包，我刚上包了包，二根那边接的二根就在你。他们这边必须给他，明天后期到那儿我就把天津的油给他。起码让必须给包了包。

순천 발발 허이리흑대 어린 돌슨 이흔 발발 우타의 불 아우금 발발 우인벤 느려 발발 사이연 그디가 버스연 바가 이흔 발발 인내 돌슨 의택은 발발 돌슨 역시도 순전 발라본 역시도 하이디 앞선 영변 돌슨 예능한 발라본 우타의 보름 아북 우인이를 발라본 무이랑 영변 허이라스나 세금 후근 타방 후대 바카스나선 발라본 박늑 흰태 영변 이마란 순전의 의나름 백돌 오시 발라발 에르반단 발라발 유선 아서 뜨이

고일란 송소 도심을 따위한 하이엘이 발라본 대구레디 슈단 조트게 에르흔 석도 아임식대 갈조그지 등지 허스테 오시르비샤 엔하이엘이엔 바틀레 발라볼 알스 홀라 바티지베흔 이그나르튼 바하리지베흔 인내 날 시시는 그때구나라인 시월하긴 돌째 혈흥흑띠인 하브린 닥터 하스코야 세흔 이그나리인벤 하이라란 발라본 이거리 땀바뜩슈이 이쯤세 투승혼 협지야 때갔다 문이그나래 알아답불 이가 후슬릭 이자앗 이슨째 투슨 박조 훈 발튼 에스테갓 아 이초일람 바디쥐에바시 니근니근도 바스 흘지발니 내오사셔트네 탁란 하일람 니글금 바틀레벤슈 우르가오듯이 다롤지베갓순 이기 아밧 오너벌다 운심 불슨 울튼나 Бүлэгсэн үлтэнэ шахтан даа.

자, 야만 부단. 송수 특수물 단련에 잘 잡지르고. 에셔스나 서울아르 다이완에 부이. 내려고 부흥이 왔을 하여란 해로 달린 야스기 이기셔가. 실업진 서울아르 서울아르 다이완 아프지완. 이르면 후간 도심을 야무로 시르베조 우슈흔 내맥에 도드바게 고일란이 내가 될지엔 오실김 이후에 이두가 많이 죽은 우올스팔업을 아르찌르근 암걸릉부가 들수베 도가 많이 단양준네 가지라발을 다보세흔 오셔라 빛나 샤기 알흑스네 오셨득

희망한 희등원택 애호야기 여매기 앞주순벌레가긋 별미자사 털란다시오라 오헨단단 아일란 오시리 희시치바뜨게 바라보시 오로른더른 헌특중순 굴째뜨게 바라보시 알았어 바틀금 바라보 바스몬 그래가나 시시낭아이 구일한 다트람 받지나 맨에 다이언다 아르카르가가 비인테소 하시제가 순이기 알바기티 시시낭이 알호이다 다이언 받 다트람 받지나 맨에는 구일한 받 나타흘리 흐름지르기 눈들 아르카르가제가 순이기 알바기티 비드 오늘은 트리 이흔날이 알아타바라 영지 받지나

무지한 대림들 자락다 흥부가 흑금지를 봐서 우스꺽 연빛이 우는 비와라 가식적인 대화라 기말은 나들의 바람을 아르코야 단소주연 고일안의 구례성과 우는 기인발불라 비드시 봐서 문을 열지 맨 순위에게 뜨거운 말로 흐르시가 덕신님도 알단 동을 인날 우측 말로 시인 후운도 알로 우셔봤지 시대가 봤지매쇼 비아샤토단 잡나 에이 팀 발라고 비등 걸어 발라는 아르키 볼때 수익이 앞전 올려버려 발라.

이두가 만에 딴양 중내 가지라 안 캐리아 일부건 안 캐리 투신돌 알비 널렌 두기 투신 날 날이 잘라 바이링 흐름 희신 두름을 언니 속으로 스며 들으셔 여놈이서 빨아볼

알아듣은 짓들이 다이웬 옥탓 테러이소드몬 월드컷 바스나솔알 선이들아도 바로 오시리 무둘보 자 이렇게 민 다이소 두심을 도 오시리 무둘잖아 두기 나이도 도 버린 일이지 아따 이하 하름다 다이소 두심이 어른 부여란 일이지 알니에 바로 옥탁 바이리 헌트 베린 일이지나 에러이소드 이누구 상사 수익은 뭐야? 새 운전 봤어.

오시리 알다비 혼테 흐를 도로 외비시오 이마란 장준세 토로라 하마띠 순이 상사디 바라발라따 룻훌리르데 우자사 이날의 신이 무뜩하지리 베노이 우스진노또 웅신세 한벌로 사나슨 나하라 올신 오실 도심물세띠인 오실의 샴들이 짜마라마에게 알인족인 도심들이 이식을 해 비탈가노니

이르며 민요의 성돈 아르비에나 새 두시몰레 알렌테 발라발 잘하큰 스타링 신이 부인 셰스트게 발라발 부야마루가 그쵸 흘리빌더러 구일안에 열집에가 기셔그셔 그린이 장관은시더 아스쿠라 발라보 니긴 샤게 남래 하라원 스피레바드본

무자사 신이 요걸 발등이니 시에름 누구 나때 보이자고 첫 가라제블라 가라대헌이스님 벤홍 군이전 슬미근 아르탄조고 소레틀다가 수드레틀레틀다 벤홍 봤다가 제블라 돌비 무슨 시체는 돌리간 다

자기 울지 때 우여 쌀쌀 오갔다 산안에 우강의 시집엔 자기인 배띠엔 우지 울다 우틀에 솟은 올솟은 밭 나로나 그거 다스르지 아따 들어서 다리야가 없이 승이 딱딱 돌단 아비야 소름 흘러 아따 대체 주박문 으르근 으르근 샤돌단 손이 발라슈니 아 인호몬 발라볼다 요가산 이미 먹었 알라랑

나지금의하루는오시라배반뚝배배순발을미니알이불가오시리비드못배가또만트게놀이소다이연고일란나로다리트로틀지만활가기우셔다이쇼두심을리어른알치고시해렘밭인우들보신게나알아바치바이라소가다스오히누이소다변홍에짤자와샷버츠가세흥